0: 부분은 주 씨를 기
1: 데이트인가?
0: 그 위스턴 911 헤라프롬 워스턴 휴스 그로브 코비 unable to make contact, call us here to be driving.
2: Reach. Hey, flight control.
0: Flight control.
2: Were you able to find a US number for the medic?
0: That is affirmative, sir.
2: Any WMS?